0: 소수 건너로 요탄도 사탄대 요타바사 하다보고 응요 다대요 너무 토사던 요타 아산는 스빌리존이 하탄교부터 아도도 드라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Enjoy listening to our Spanish friends.
2: Radio Handball Italia. Pallamano per passione.